0: 약간
1: 숨만 이었대 토냐?
2: 양대파 양대뿌리
3: 양대. 그만해 그만해.
1: Yo pa chaiki herbol.
4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5: Voces compartidas. Ma iguales guanches causa.

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기란이터파 얀데 뿌에레
3: 양데 예 쯔마네
4: 쯔마네
5: 에르볼
6: Ma igual es guantes, cabrón.